단체 Urban Waskowitz는 제가 손녀야. 우리 제가 스쿠스 사가에 가네요지. 에고 Dallas Waska 하도대 베나스과목 에고만 간이간이 Stomach Creek Confederation 거기 때가 반한 거 뭐지? 액도 차오 Dallas 무슨 반나오해? Pete Waska 핫, Sam Waska 핫, 이거 Joe Waska 핫. 아이 사가에 가네요지. 에고 호탄 스토게 이게 시타 모아든 거 뭐 나오해? Late Art Musselman, Gordon McGilvery, Jack Bull. 이거 내게 세. 이게 시타 모아곳. 이가 위가치다 보니 다 도망가 몬. 위스타에서 이게 사기 다치고마. 이치온 미나 빠츠 몬. 보기 때오 마스키 이가 반 난가 못지. 이거 다슴 사오 스마오지. 가반 난가 못지. 보기 때임 스위테. 엑사만이 스탑고 있으나 나스코모 안 미나마모 타오이마오 나스코마오 아이하이